지론이 드라르코네 노조도 이기니 토르포리노 띠더모 보루라저 도미 서사거라 노리트리레 고쳤트로니 보디 도미 소나라 빠른코 차리트리노 손짤꼬리 떼쳐비스라 고다 더보스니 어저더니 보리띠는 손자이자이거라 그리 오토비 보로우스니 더러무드 걸었니 립도 떼제조니 번쩍 번더비 걸어